0: 이제 겨우 워크업이야. 그럼 먹방아.
1: 신발딱스
2: 가래 게들하고 신발딱스 잡아서 하나 잡아다서 잡아구선 바깥 잡아간대 우선 여기나
3: 야보
2: 그럼세 신발딱스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선주쿠아타 뇨부레치 마마 오마나 무리리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바깥으로 안야마쿠운디 바코베와 네구엔디데 투타무리라오 신발딱스 웬나무에노
1: 신발딱스
4: 조금해 조세
5: 억사우시
4: 안양게 트라비라와 난니네 쯔쯔
2: Kajanja kava kazi, kati abakana katenga fava shaja turazewa.
4: Mukaya kati